달보나 추살종 달보나 달보 미시바 미안 파바니 보노앙 달종바 책산 파바 달보 달보 달보 마그나 비멍 멍아리 자이안나앙 냉기라마 송디아리 자이안나 야리장 파나미 신앙 아추나 샬종나 샬종나 샬종나 자주망신 자만이 자링이었나 파미시 자카리신의 장기니 두동이야 추샬종 샬종 자마쿠 순이라무 순이알라쿠노 아파데미시리 장기쿠르 파트라무르 파달라쿠나 추데 샬종데 샬종데 장카리 링랭아 라쿤 모 아파미시 이들라쿠 샬상 알라쿤 아추 샬종 샬종 누르쿠 순이 기자디 안나 아나드 벌카자 노 아볼라마 만디쿠르 밭 기자디 안 치나 치나 와리 송자 노 아볼라마 볼라마 니보 아파미시 니보낭 달보나 추샬종나 달보 달보 누르니 작마코니 본노앙 만디니 자기시코 달보노아 달보 아나미 각시안나 다자데 지나미만 포기안나 다샬데 다샬데 자마나 망시리 난이안나 파나미 신나 장기나 망간디나 이안나 추나 샬종나 샬종나 샬종나 다샬디 모두 이지 우리 급속 국복체였나 왁방 왁창 북창 복자 장복자 나멜량나 다샬디 파나미 신나 나낭르망나야 나추나 샬종나 샬종나 샬종나 자마망시리나 다샬데 장기나망간디나 다자데 다자데 다자데 이거 보고 복자 왁차금복창복제였나 였나 나마트란치나 무아니 보노아 이보아파미시니 보 지나 옛날 녹동강남 옛날 추샬종 달보 달보 달보 아나 송트릉 옛날 아빠나미시나 지나 가발자기 옛날 추나 샬종나 샬종나 아나 불가차이 지나 불운차이몽 운차이 자마구망시량난 옛날 양기구망간다운나

나까 자찬다 시급은 자 공공리 겹바 자자마 자꾸 덥나 이틀이다 나머지 옛나 아나 주가리나 자지나 녹동가나 나 주가리나 봐만 구자

이번 먹니 자잖아 난 미공자나 미공자나 미공자나 디샤 다시요 디샤니 아자니니 아와니 볼라니니 볼라니 니 주의로 하고 잠답이 갈라고 시골샤나 먹미려나 자기병샤나 얀 미공하나 미공하나 시골샤코 자꾸 시간이 미병샤코 부르마리 다 쉬어 뒤차 자지 된 것 같다니 이 망벌 짓고 땄니 우파구마 등을 까나

갖다 놓자마 자른 가만 수집 하는 줄 알아 자른 에 자른 에 자른 나 살 때 나 자대 아 담아시키 비종 손니 자 녹라 당나 이제 바라 당나 자 갖나 능한 줄 알아 지능한 글씨 봐 자른 에

세제 지정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정세로 짓고 복일 낙식년에 대연을 배설하여 삼해 용왕을 청내하니 군신 빈객이 천승만기라. 귀중년에 계좌하고 격금고의 명고로다. 수삼일을 즐기더니 그때의 남해 광리왕이 해내 열풍을 복중에 과히 쏘여 우연 특병하야 담무해춘지기하고 난구명의 지구라. 명의 얻을 길이 바위 없어 용왕이 영덕정 넓은 궁에 벗없이 홀로 누워 단식을 하는디 탑상을 탕탕 두다지면 용왕이 앉아 무릎 먹은다. 열풍 좋은 시절 해부를 양파 태평헌디